0: 있습니다. 문화콘서트 사운드.
1: 드라구 시미에.
0: 많이 받았으니 얼마 간일인데.
1: 예고.
0: 연마갈 것 같은데 그건 있는데 그냥 간일도 가기야 가기야 같이 와라 센데 결혼 세과 나는 아리 아리 콘서트.
1: Sawa sawa turagushimiye mubandanye mororanirwa nabo muri kumwe bose.
0: Aba murakoze namwe namwe kundundi mudoherwe koroje de twaramanya kuri dora koroje ndabe nduze kongo ne mwe twamanye cyo koroje nawe nyene ibose baramutse
1: sawa burashitse
0: sawa.

0: 추미수 무힌가모
1: 구리
0: 하죠 인도니 큐튜
1: 로쿠리 인도니 큐튜 웬컴 인도니 인쇼
2: Yola, yola, yola, kiri watu nwaneza ni blaze ni OG, gite gute gate, isha boy Easy, aka Mutamo.